0: 일어나 우마스.
1: 김인?
0: 가르침, what about 세린?
2: 세린이 침이 앞뜻 보노?
0: 비법, 비법 대쉐큐레 대름. 리리리리리 법, 비법. 비즈 부 세세시니 나스 unuttuk anlamıyorum.
3: Bir dahakine o da olur İsmail. Bir dahakine o da olur.